0: 야, 지금 엄마 승리 거기 쌓여 좀 통과 빗대 흔 환하게 꺼내 준 에? 다 차인 아마 숨망 다가 아마 숨 감옥이 밑에 통과 빗대 흔 아마 대게 상 아마 숨망 마스 난게 또 그만 꾸승 야 꿈승 게 차이
1: 아하 통과 이게 마 토리 상 아마 소라 나오게 또라 나포 그런 마 뜨네 상 아마 쾌
0: 야, 메달이 싱어 머니 까지 좀 통과 막이 뜨다 이게 꿈은 강강기 우와 몰래 이 지금 주위 거리 과하게 지금 칼이 고바 야 칼이네 매 지금 주위 삐딱 찍고가 해 한데 원어 막 고와 이게 가마 오세기 찍대 지하게 칼이 꿈이야 되고 코이산 간이구나 이치게 되고는 꿈 게이 캠냠 게이긴 헤이게 가와 지가 마스페루티 무튼 나와 담았음 무쿠싱게 지게 에 와치 토잉 아이치뎀 꿈후 카베게 심 맘뎀 꿈후 네 따마싱 마쿠아테네 리스펙 놈기가 카와야 투치감 시가마담 마트레디아 싱다 주이가 다인 토데게 트레이 카마쿠 오카이 다인 토데 주이 카마쿠 케와 트레이 카마 트라디시가 가마 트레이 아가 오 마트레이 아가이 o ma chit agu ko angkole ngole ngdu dibiti ka wachi thote ke respecte la hm da ka wachi ke wachi hm tem to kong ugang an te chum ke kang sin kau sim de ma na lung sa ka da ka ma ko ka jam thunga ma pider ke te ai kang do ari turu sila kang de ma no pro hm nga wa bu bani wa ma lung sa kaltir ma lung sa khaski dini si ma lung sa ngale ma lung sa khala ma lung sa vor da chi kisi ya bunu bani ya bunu bani ka program te turu sila ka tem de ma no ko ikam ni
1: itodo sila mi tale sing atem do na ka sika ma kai